0: 연결해.
1: 프리어시
2: 전화를 전해요.
0: 전화를
2: 전해요. Morning 1041, B4828, vehicle 2731, out of park.
0: Morning.
3: Right.
1: Receive.